미츠콩 웨스턴 뮤지컬 프로그램 왕긴 가스니 코브랑고 체트콜라 치베주 체서비모 힌디 코브랑고 스쿠버지 잉글리시 코브랑고 델리 스테이션 코리레 강긴 스쿠치보 스포트라이트 프로그램 스쿠콜라 치베주 비파티 프로그램고 츠킹버지 힌디 코브랑고 츠킹버지 미포 잉글리시 코브랑고 바절저 본카메 츠킹바지 미츠콩 비파티 프로그램고 츠킹콜라 치베지는 에스망 델리 스테이션 와다스카니고 크라소나만긴 아가트 그 프로그램과 탐리 소마이 클라스나만 긴얀 아카시바니 투람 다음에 시간에 살빈 마라고니 돈이르 미틀라니 기장고 가마팅아 기장 응야 지수완 장기니 라마 아로 지수완 생이

아마라카 스카치노 바카츠네 사소우 미양코 레띠코 자르기자네 자자 른자나 호이 호이 호이 파라 호이 찬라 호이 니아마라카 스카치노 아추 앙비니

촉멋급바 휘갈랑코 니아테니오데 인디아니 만데 사칸티안 바크착바 옹치나 살프라코 그람르 차스니 콜그톡 망자볼랑코 살란티온 옹카타타 인디아니 달달급바 시티랑 락사 하잘콜라치

0: 아이요, 염시 지랑데 도나 가해족 난리오 가이 자만기노
1: 바바이 안 닦아봐 잔이랑 니낭 나디 남자와 나디 지급바 잔이랑 코디 돈 통나사 낭족바
0: 나죽동 나마이코마스야 앙이 그숙 자나 스카랑 거 자나만 나디 빳 앙아 자이겠는바 안탕니 자나 스카 거 주소 같나 만나 나가고 나 위자마
1: 암바 나 자프레디 몽 자마노 나 자조고데 낭이 비니 남근이 나 사가니가바 무뜸 지급바 아로 가리 낭 톳급바 잔이랑 거 왓보하 낭이 비니 남근이 나 남마 자니 미슈 삼자그랑 코서 자보
2: 야고 커미셔너리 오브 푸드 세이프티 메갈라 실롱 니가 따위야 띵아.

나시망 랭근 상마 아르 우니 돌린 가바기 땅콕 나소나마나하 득드사니 자마노 망가폰 프로그램 콕 나소나만 겐 야나 아카시바니 투라

0: 자온 만데니 잔치하니코 불그리였다 아로 BN 비망코바 노맞다 우니 그만사 자니랑코 브리온 플러스 F 친낭가파코사 브레보 우노 비타민 아로 아인 그낭 BN 비망코 망라갓나 아로한 생발조케라 키나겠다 자니 보스추랑코 브리온 플러스 F 니 친낭가파코사 브레보 야야코 커미셔너리트 오브 푸드 세프티 메갈라 실롱니겠다 위아팅아
1: Mangsa wiatani, mandera ako manak ragapa Indiani Prime Minister Narendra Modi, uni changra chasa kola chibrigapa man ki baat pa gisni katha ko, rebaingapa me jani kola chisa tariko, wan rovivar salni chisa bajiyo, asongni mandera na agan parakat ken. Apsan kon achkuchi peskai agan achkakwa ho, kema kabo, apsan kon achkuchi peskai agan achkakwa ho, joljol nasimong nasunaman gen. Persatai atamni chet bajio achkuchi peskai agan achkagapa ho knasona knasotaina mangen nasimangchini station ni program rangko rachagni sotprigatam point katamsa meter medium wave

고 안층이 날사니다 하자금니 골고안니 준자오 라가다하 예스김니 묵송안인데 안층이 냠을띠고 안층이 낙배왈고 송녹 금묵치 속았나겠다 위았나겠다 달랐나겠다 잔치하니 고 묵송이 라반니겠다 옹아 급은 급은 비아프랑오 동행파 만디랑 제랑한 냠니겠다 니까랑 니코 마니아참 미송니 물랑코 제한 미송 위지냐 참 얘 낙파 물랑코 자칼릉다 졸로 나갔다 낙착 나갔다 잔치하니 스킴와 제네 꼴대 안치니 만대랑 미송나 소크랭니 언금은 물랑코 미송나 언금은 졸랑코 미송만 자칼을 치나 완 막사나 안치니 아추 안비랑 아로 방암 야야포 도잉파 프레스키야 만기자각파 만대랑 진 낙고대 미송 냠닝 따닝 까랑 코 만니야 참 Yan in

0: 네가 미망 닦게 네가 빠른 거 미망 닦게 솔레로야 네게 가반이 시사 옹디옹아야 네가 앙아 남바테 장락다데 아 트레이닝이랑 반우분 거부 동근 친구들 스킬 안 했다 스카침 네가 바디 엄마 네가 나오고 마 시장 네가 안탕세 딱 칩칩바야
1: 나게 옹긴 침와 어디 야나 니 장하 삽반 야라 나와 치갑 급봉 아니면 나 늑남 나무
0: 왜 네가
1: 다오 람람 만디랑 제랑한 야 군동자 참뭐 등그다기 얀다급바 만디랑 바야 솔라리 빠니 후라닥 나만 알겠나 마
0: 아, 전시야 비숭바 기스네 닦은 치모데 장하겐 메나 앙니 전시들이 놓고 봐라 만데 사건 티난 기스코도 만나 텔렌 파티 문동아 네 만데랑 이거 닦기니 자니 아세나 당니 앙오라 메 군동아 침그 마시집자 네 닦기니 겐 치모데 비숭만 나겐 제카의 엑잠플나 앙네르 뱅 삭사니에 에르뱅니아 가나 공학 기스크니야 하루야 코나간 동아 비라 삭사만데니 녹스 살라고 남인가 쉬니까나 네 비아란 디타 블시오나 컨컨 가스 눅망망이 동아야나 루타니 자만서 비아 안탕바 앙아바 닦긴 이유 남겨나 캐니 비아 안탕 녹사살하나 은호 비니 살가바코바 사카본 만데랑 가스 닉스 가스구나 은호 니세 비아 우 앙아바 닦바군 동아리면 마 시나타 안탕이 되는 군 나타 만나나 앞선에겐 안칭이라 닦긴 이전에 사실 금마땡 안칭이 군랑 군 마시제야
1: 지만 솔레레 페니 쿠쟁아 좀 와망바 조톤 가겐 좀 왕어데 만 겐니
0: 만나이
1: 늑남남 낙니 솔나레 나그다 나라 마이닥바 보스트랑 코 자칼스카
0: 아가 스캉우 자카락 밤가르 또 자카락 밤리 남민 등 탕을까 스캉니 소메랑오레 아가반 딘 람람 만데선 오에니 그문 탕카피 사랑 보동 보자니 그문 남민니가 툴상고 무탐 거래 안탕 다리 라카 참모스가 통랑 오니 그가 바탈라케랑 다리 안탕 느게랑 보자 칼라 로트랑 그도 플랭이랑 보자 칼라 고자자르 바랑 그도 플랭이랑 느게랑 자 칼라 근데가 앙나 숙공아동 이제 바랑 네비젠 살롱아 가시니 가시니 당카베시랑만 바하 아로 나마 바탈랑코 니게 주몽바낙다 마하 아로 다우데 양아 기세포데 미스낭고 바자칼낙다 마니야 다우데 스카움네데 나민 능탕을까하
1: 지고 나간 게 지금 어디 스캉우라 비졸리치 자칼급바 오스트로랑 동자모
0: 왜
1: 야
0: 동창이
1: 자송어대 능탕 나급바 오스트로랑 그냥 솔라레 빠니요 와랑코 자칼라만 겐냐가 잔치야 다오 나야 송모요대 다오 자송니크리 자칼링급바 보스트로랑코 자칼스카잉 하마
0: 왜 그런 거 다우리 자칼스카이 하 그런 거
1: 낭니 솔라레 빠니고 다카니요 바 비망 옹아타니오라 나 볼그탕코 안탕한 데니 문나 자칼링아마 마 시그먼 볼랑코사 자칼레야
0: 다우르 페테 마나드 페테 시그문 보랑노 자칼낙타 남누 빠타 메나 시그문 보랑노 자칼로라 니게르 뿡가니오바 제카이 니게 좀 못자랑오니 바날 조카 시즌 응고문니다 응아니그문 아로 문급나라 칭한 탕탕 소세티 동어 조카나 칭한 탕탕한 물와랑 코르 뿡칸 스키야 이니그문 예랑코 마나드 페테 그 탕코 닦기자 시그문 라운드 그 자칼낙타 제톤가 니베 비빈 바사코브데 샤카브랑네 올다랑 거 바샤카브랑데 보랑 만나니게 운놈 뜨러데 비빈 자칼나나 오가 아까 청청 빠는 거리 네몽 송고테데 시금 보랑 거 자칼나타 남는 거다
1: 왜 에낙니 솔그먼 랩그먼 보스투랑오니콘 아 비망랑코 까따띵아 바모 나 마이 보스투랑코 바 비망랑코 옹앗나마나 와 낙니 자칼급바 볼 시그먼랑오니콘 아 마이 닥급바 비망랑코 옹카닷나마나
0: 이제 솔라레 파닝은 우노 등탕탕으로 쿰 가랑 동아 제가의 비망코니아레 바디아바 비망랑 코레 등탕 비망 마이 바이 비망라 키니까야 우코 니에미나 다리 답낙다마나 리바 멍샥바 루코마라 볼도 처음에 그 마몽 마몽 동기잖아 그 플랜오니까 비망 옹카라테 다리바 옛낙바로 쿰세 동아 등탕탕 닦게 동아 이아레 앙니 기스코 제콘 킹아 야구사 다리아니 그만 그래 낙플림에 반하니만 점무 리바 몽숭고때 안에 다운 낭노 꽃게 버려 잡니 닭 비발로 방착 받대 여름은 우리게 공급하랑데 용 받다 다우드 받대
1: 제카이 만데니
0: 만데니
1: 비망랑코
0: 비망 우리게
1: 아로 맞부릉랑니 비망
0: 맞부릉랑 비망 우리게
1: 딱바랑코모 야 멍사 보스티코 솔라니오 바디타 송웨랑코 능아
0: 소매데 메라카바 비망코 솔라니크리 응어야 제가 담으로 가는 곳은 그런 숨으래 이니 사이트 그 코레 갈림나 작등 탕다리 바나나가 도트선이고 곧다니 그러면 공이 갈라나가 봐 아니 그러면 눈에 소매 잡았다 아로 바샤코브레 앞산 비만 고솔

0: 나삭삼 솔라레 빠니요산 장아이그 뽕자 야군 막망산 동화영 전디바 낭 오등탕 등탕 군랑 동화 님나 낭 박사간 글카니요 마시르크 나타만 함 니게 옹게 좀 어디 다오 크나 틈 스윙 그빠 사칸티나 몽송바테 차담베랑 나 마이코바쿠 파티야니코 나스켄마
1: 다운이 세송대 안칭 제기부터 스키시면 괜찮음 반칭하라 고고민이 컴 그래 남인 만났더니 하 우리금은 안칭 이해한다 거파 카메라 거봐 지 캄보 몽보 안칭 이해나 그렇지 않나 그때 능자 몽송부터 안칭 아치그랑 급분아 송랑 치고니 약간 좀 오래 고분이 좁으나 버티 비송대 안탕당니 비즈니스나 비송대 다 크링 받다 식식가 안칭 아치그랑 된 데바 안닥파 카메라 거래 쳇 칼레라 다 닦는 게니까 담대 그렇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시험 안 그만 달달 보면 내랑한 예랑 구비 닦인 심 오래 타락인 느낌 나겠다 봐 죽인 심. 아로 뭉사라 안 증리 안 탕탕이 장기 당하니요 그 사건랑 그 버디 디안이 봉 심. 은희금은 예랑 구 닦기 잘 아니 집안 증리 안 탕탕이 장기 당하니 좋을 거 라도 낙다는 맞나 당도 낙다만아. 은희금은 안증 예랑 나 그렇지 않을 거네 낭자. 안증안 탕탕한 크링이 식식이 감거나 나가면은 식식간이 자송 예 자송한 웅이야. 우리 그럼 제 그보다 그 안층 안 당당한 그렇지 않을 게지 그 닦은 친구들 얘랑 집어 안층 장기 당났다면 나 얘랑 신앙니 아가나니
0: anga bibir a knatum swing pa sa kantian sul na rep na changa sapanina district aro state level award ko man gpa handam armarakni aganani

0: 그날께 방아 니디아니코 만능게노그네 앙안 당바우니아가나니코 그날께 얀나크빠 장하사빠니랑코 자칼레 멍사 장기당하니 초울코라나만나니 위르크나만나하 아로그뿐랑바 위르크하네 앙아베비르암 낭코바 안탕니감찻께빠 송메코라에 증박사 야노 와하니나 아루야 프로그램모 바크라하니나 아로 사크분랑나 우왕니 장기 당하니요 안탕탕니 장아 사빠니코 자칼치나 디디아니코 아루라 비아니코 나하니나 마텔비야 아루크나틈 스윙바 사칸티고바 마텔라
1: 나시망 아치가 송니 삭사 솔라레파니오 유티르싱 에워드코 만급바 한담 마라코 차크라치 마락니 산디아니 코크나 소나마나하 다우 득득사니 자마노 스니바지옹 아혼 나 시망 토키 하우스 토 힌디 필름 니기 트랑코 크낭스 카나만 겐 야나가스바니 투라